0: 사단장님, 적들이 다 죽었네요. 역시 미국 포탄이 대단하긴 하네요.
1: 이게 바로 내가 당장 공격해달라는 이유다. 적들이 방금 산을 접수해서 방어공사를 못했거든. 딱 정확하게 맞을 시간이다.
2: 아, 너! 나를 쳐다!

0: 你看见了吧？要不及时躲起来，现在就一锅端了。
1: 我还得感谢你的救命之恩喽。
0: 你不用感谢我，你要感谢的话，你就感谢毛主席的电报吧。
2: 司令部有人吗？
1: 刘秘书是不是在那搭地铺啊？
0: 没有，一个小时前第一波飞机过来，我就让他撤到防空洞了。
1: 哎呀，谢天谢地了。<笑>
3: 同志们，抢救为将官救火！滚！彭总，第一波飞机飞过后，刘秘书又返回了座舱室，他说要去整理点资料。
0: 什么？这小子，他怎么能？
1: 坏了！彭总，你这个飞机还没上呢。
0: 外面很危险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

0: 무슨 일이야? 왜 여기서 차를 멈춰? 지금 전방에 물자가 급히 필요한 거 몰라?
1: 차 수리 중입니다.
0: 지금은 덕천에 다다르고 곧 모른대기로 오는데 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? 두 사람만 남겨서 차 수리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빨리 통과시켜!
1: 장군님, 혹시 어디서?
0: 명령에 따라!
1: 충성! 차에 타! 가!